0: 이분은 짱핑상 장군 대신 온 정도한 장군입니다.
1: 짱핑상.
2: This is Air Force General Howard Turner, replacing General Craig. This is General Lee Hongjin, representing South Korea.
3: 跟蒋军由代表韩国参加谈判。

0: 귀축의 어제 제안은
1: your proposal yesterday.
0: 황당무계하여 논의 않겠습니다.
1: And it will not be discussed again.
0: 우리 측 군사 분계선 방안은 임진강 동쪽은 38선 이북으로 하고 귀측에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진지 1944km를 포기합니다. 임진강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하고 우리 측에서 점령하고 있는 진지 1800km를 포기합니다. 쌍방이 포기한 지역은 비군사구역으로 합니다. 규칙은 어떻습니까?
2: Gentlemen, the size of the area is not the focus of these negotiations. It is Kaesong itself. Kaesong City is an integral par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Republic of Korea. That is our bottom line. It is not open for negotiation.

0: For the safety of Seoul,
1: Kaesong
0: must be included in the demilitarized zone. This is our bottom line. We think it is quite reasonable that the demarcation boundary will make an international border once we sign the armistice treaty.
2: Kaesong을 비군사구역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3: D zone is acceptable.
2: 분계선은 말입니다.
3: With regards to the demarcation line.
2: 회담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3: The goal of negotiation is
2: 더 큰 전쟁을 도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3: To provoke a larger scale war.
2: 당신 측 제안은 분명 쌍방이 회담을 통해 더 큰 전쟁을 발동하려는 것 같소.
3: To escalate.
2: 우리 측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Our side doesn't get it.
2: 우리 측 관점은 군사 분계선은 반드시 현재의 접촉선을 기준해야 합니다.
3: Right now.
2: 이건 우리의 최종 입장입니다.
3: This is our last stand.
2: 더 이상 양보는 없습니다.
3: And we will make no compromise whatsoever.
0: We need to consult with a higher authority. I suggest we adjourn for the day.
4: 主席，主席呀、啊！
5: 哎，
4: 克农同志发来电报，传来了好消息呀、啊！
5: 哦，
4: 美方迫于我方的压力呀、啊，提出了一个与我方条件十分接近的军事分界线方案，只是提出了一个30天的缓冲期。克农同志说，我们需不需要乘胜追击，要求美方将30天的缓冲期压缩到20天，
5: 没有必要。30天就30天吧。我们要沉住气，不应该表示的比敌人更急嘛。我们的态度是，能在30天内达成协议固然好，拖长时间了我们也不怕。他们要打多久，要谈多久，我们都奉陪啊。
6: 经过多次唇枪舌剑的斗争，美方同意中朝方面提出的以实际接触线为军事分界线，双方各后撤2公里以建立非军事区的原则。1951年11月27日关于军事分界线协议达成，随后双方参谋人员根据接触线划出非军事区的南北缘。